0: 다녀오네.
1: 블랙몬.
2: 야네.
1: 네. 들리고나 라이 버스 라이 들리 서고온 라이 너는 그 드로웨이면 되는 버릇 나네. 빨리가 오라 가라 비노 사람 그 때나 아니야 올라 지금 그 버릇 리로 가라 가라 오늘 지금 넥스 가라 가라 오늘 지금 내 말 앞에 가라 오늘 지금 내 나우 가라 가라 오늘 지금 올라 지금 이 급반 아니 올라 지금 እናውቅ ይገባል እንከተ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እንረዳ ይገባል እውነት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ሌላ እውነት የለም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ውነት ሳምናት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ዛ ብላ ሲቸር ካስማስ ወሬን በዜማ እንጂ ወሬ እንደው አይበጅ ታጋሹ አቡሹ አይሰራ ደግሞ